할렐루, 누드만은 무사오수, 엔디타이는 비비슬라픈, 똠슬라파오뚜, 랄렐루, 포렌베슨센 스와이수, 온디즌드나오조무드, 겐예수오. 랄렐루, 컴더데 산트만 수, 라이즈트르데 엔 사우스 혼센 슬슨 트라우마우스.